0: 부모의 바람을 일으키며 달라!
1: 케이와 콜롬비아, 주로 벤디가, 반 훌리아, 주스토 벤디가, 파세레. Yo te dije, baby, que yo vivía pensando en ti. Yo te lo dije. Arriba, Colombia.
2: RCPC.